0: 여자로옥 하나 더 독을 세무니 야구로 꼭둑 파싱고 당연히 알리네 여자로옥 꼭둑 오크랭 세바 사버버도 할로?
1: 할로
0: 람소가 어디 볼까 하며 벌어 아우 사버가 사그리디 아우 데니
1: 아우 남은 가는 좀 지난 거 한가 나도 강카동 가.
0: 응.
1: 그러니까 한간 여타난 거, 한번 가는 거.
0: 응.
1: 그 아무 거 당이요. 지니 걸어문 쉬어서 남은 선이 안 부딪혀 있다 먹노. 가리 싫은 능노. 나기 바쁜 시팽 나무 손 재미 해야지 봐.
0: 아.
1: 나도 지니 이제 한여방 탕만다. 소리 한 명 나도 그만해 소리 한 명이 지냈다 하지 말고 생략을 해 한 번 한 명 탐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냐 이제 지난 것은 이제 첫째 함께 있던 우리 나라 그러니까 좀 같은 거 한 명이 안 오니 보러 갔다는 거 녹차 녹아니 보러 갔다는 거 그만해 이제 첫째 함께 참아가 그러니까 올라야 올라야 같이 참아가 같은 거 한다 nang ngoj tuk kham ko tham ma kan kai asno ka ham
0: ai ba au nang tabu ka tamung ka ham jo to ba ni ka ham kok sama ka ham tong ma ka ham hang ka boro go no no ka ham no khra ne te ul
1: kai kai bai kai khana ga do
0: eh
1: eh no ham to ma ne tabu ni ji sak sak ka ham ma bai bu ya bu she ka ham na ma nang na
0: au ai ba eh am tin ta
1: bu che ka ham na ma nang nang sak sak ham ma bai ya bu ta ham kai cha Hello?
2: Yeah,
0: Oh, Dipol ka ham lam sago.
2: Oh, kuno. Awa tam ham yan si mire du kuno kok kanai ba aram mang ya. Korang bo so tung sa pang laro kok sa ka yong la go bang puma ma tu wa. Wo
0: mai. Au.
2: Se ter sasar geger gagar coping coping kun sorongos sorongos ter sasar ngo gor gagar ngo tam tras semalia kok sembuh ya tam no salah no
0: aw apa tam kabu semalia sing masa itu lagi tunggu sayma kangge pas
2: jaga senam pun jaga peng peng peng mulai pagi itu
0: ก็ไปยกละก็เป็นบุ้งไม้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ปไ 허랑 카나 양의 창원이 박의 양 란샤수마르카 벨레뇨 앙보카 벨레뇨 카바이자 카함 양작노 땅의 현만 레승보 노름으로 스레스레게 카나리 메야케 시노 반다 카이마보 아하뇨시 바디 겨스러워 승 대기샤 곡두 파이동 카이야 썩이 낼레네 요스러워 곡두 곡 그런 자부와 사보바도 할로
3: 할로
0: 람 속어 디볼까 함이 아파라
3: 나는 맞지 볼까 함 묵었나?
0: 아 어디 볼까 함 사그르지 사본카
3: 길라 삶으로 와서 사프라 허리도 못해야
0: 아우 아우 아우
3: 묵음에 몰리깐 쓰나?
0: 에에 앙 몰리깐어
3: 아니 서랑 서울했던가
0: 아우 서랑 시랑가 크네 한 번은 사이만가
3: 예트님이 공부참을 했더만은 트럭이니까
0: 티난거 제 바그 이신이 따봉니

0: 절대 이 카나토 독을 삼으므로 카나바기아 비디아 세모티아니 쿠이 드삽산 삼으므니 한유하이 승호스러워 꼭두 그릉삭 동어바 야삭이 날리네 유스러워 꼭두 그릉삭바 사부바도 할로? 에이 카나토 오 사리 사분카
1: 맨다 없는 거
0: 아우 진이지 만삭 아우 벨라키노 카스랑이야 벨라키노 카동투기야 디니노 반다 동통나무 송고한 바나세 동통이마야 땅이 힘만래 너록 스라이스라이게 가나이마냐 응만바게 앙 이제 스파노 사디 너록 뭐 꼭두고 그런 거 이제 스파노 사디 스라이스라이게 가나이지 마야 한계선 땅칼레 동통이바 하야다 하이퍼노슨 이제 만삭시니 만삭으로 뛰진 사격을 경우 아부는 순남난이 바기 대 순남이 크나도도 나이쳐도 클라이난이 바기 하여서라고 하냐하이 꼭두 파싱고 탕멜레네 꼭두 그런 색과 사부받던데 할로
2: 할로 네 네 와이사코 비가
0: 오피어지네
2: 아아 레디오 만에 슬라이 슬라이게 클라이메 야무발레
0: Hello. 람 속에 디 볼까 함이야 바로 아우 디 볼까 함 아우 아직 살니 약을 넣었다고

아오즈로 응게승 신이티낭 이바베이가 함프라니게 능앙노 화디데미시 한요하이 고급하이 정표유가 야삭의 나이나 레퓨나이 사보바도베 와쇼쇼케 스레스레 잉양고 와쇼쇼케 아니 코랑 모노록 스레스레 잉세기양고 아우 암하여군가이죠 응이마노 승 급한마노 살부름노 승 보록보 승 살부름노 사카함 그런게 똥마야바 뭐뭐 미신보 와쇼쇼 아파인다 바디 하뇨 하이데게 시작곡둑 녀석이 내래 피우나이 사보바 똥피 할로 아우스러워 계승 꼭두 까니까 참여석의 나이보 스레스레인야 아파이 응리종 바딘게 하녀 하이때게 시스 꼭두 여석의 날리진 따북파노 암하뇽 간계승 르사문 가난하니 파시게 탈라네 할로 할로 할로 바딘 케어즈러워 데이 꼭두기에서 야구이 크라토토그르 사뭉땅사 카라나니 파싱고 탈레야

기 볼까하미 앞으로 큰아이 동나이 마르키 생타코 북극성로 사라사 보인덕 메가하스 에피 무치윤토니 디니니 북미 디보니 반다워 아니 교수로 노로 큰아이 동고 다북 에피 무치윤토니 까함동구 까함동 까함동디 링이 쪼글라고 생오서라고 큰아동 큰아동 주사묵니 미싱미싱 쓰니 하방바이스 남자 그방마 신이 바그이 신이 함그란 바그이 스남자 그룹노 스킴 하이크바 트레이닝 니 암바이 프로그램 롱노승 크나라요 데이 세만라요 아우 아파뇨 신이 랑무워승 가함동나니 벨라이뇨나 승 가함동나니 탄칸키노 그방마 셉사브록보 나고 승 셉사브록만 캐보 신이 랑무 사야동마니 떼기서 싸우창고 나초야동마니 떼기샤 나초구이탕고 모토미야동마니 떼기샤 모토미탕고 아파영이파이 아버니바그녀 신이 하방으로고 신이 티낭노 신이 다북동의동마니 랑마오 야시야그라도 바노호다노 하방노 하스테노 하고토노 나초그로나니바게 모로고 그방마노 야피리로모 따이 그방마노 야피리 세오 아버하뇨 바딘 교수라고 크나도도 그릇사 몽땅사 보일라 가난라인 할라예는 다보 크나바디 보또 데볼마바이 비니 콕도 이리 쌉싸그삼

Ministry of Women and Child 네, 회원님 홀디 마을 하방이 가시아 One Stop Center 네 브리럭니 박의 가시아 삼삭마니 아부운카 가시아 사디니 돌아오노 저도 많다모 브리럭노 르나니 박의 그방마 사독비도 가이작 삭나야 무작독작 브리럭노 르나니 박의 아바 가이샤 사디가 샤워노 저도 만통무 만르다니 아보노 가이샤 나할모 Ministry of Women and Child Affairs 바로 타방 미싱데 증 사이마노 가이샤 사디고 그방마노 여러분이 가이샤 주다주다 부모니 주다주다 팔리니 사디행께 아보 저도 노아로 그 싹동고 그 그랑동고 구푸르고섬 암하이 그 방마 동마하이 원스톱 센다른 가시니 브리럭 사토피적 클라이샥 브리럭 니바디 마롯 하방띠 스남작마 아보니 나할몽 아보는 나이 제 콜록서스 브리 아자가오 탕란에 글라이키에 탕감께 뭐 아자가 뭐 그방만어 수바수 만나이 뭐 삭함 록번은 아냐 난케 아부번 아냐이 따이 슬랍산이 바귀 뭐 아로 돈나이 슬랍산이 바귀야 한번어 딸사 딸미 아하이로미 번어 돈나이 따이 그방와 폴리스니 셉삽보 만나이 폴리스너 시미야 그방와 번어 무적만이 따이 라마 폰옥만이 아부니 셉삽보 만나이 아부노 가리보 보 리겔니 보 차도피도 가이작마니 부작동자 가이작마니 아부니 따무크라이게 사노 따무크라이게 사야 아부니 보보 보노 사이마나이 엘보케도 바이보노 리겔니 엘보보 사위카나는 사크네 아부 가가샤 브리록니 이제 차도피도 가이작이 동나이 브리록니 바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게 신이 삭보 삭소리고 신이 삭보 메람롱니 약니 까띠니까 한거 동안은 아무까지는 이 탄계 신이 북하버 스레스레인 나나고지 후르니니 북하 함약해 니니 완숭마 함양의 동나이 북하버 삭소리 삭함양의 동나이 똥터기의 응의 동나이 아본 캐노스니 싸묵누묵성 싸늠숭글라 호러먹들이 타이그라 하이키노 신이 부사고 승 그방만 비마록 워터 툼나이 아부니 약니 까티나 한기도 승 신이 완숭아보가 함께 떠나니 나와 승 그방고 완숙야 우이 승 스라이스라이게 동케 승 신이 북하보 스라이스라이 응이 동이 많아이 세이증 삭소리보가 함께 떠나니 하이키노 신이 삭함야보 비랑보 워터 툼마야 베이스노 함야 클라이 마냐보마이 승 크나타 먹나이 진앙다 먹나이 승조토는 사이미야 아부노 완숙의 완아우이 승 따북 똥터기야 동란디바 신이 제 따북과 함크릉 똥마니 제승 살로 파딩의 파농카 파딕타마 파농카 마사위 마똥마니 하얗게 봐 신이 까몽수몽제 만마저르디 마네 마똥마니 암습바녀 승 똥통나니 시콕 신이 랑마 카나오 따몽탕 단촌이오 따몽탕 승 아부 깨무파노 사이만야 이 살만 안에 묶어기 파딩 겨스러워 하녀하이 감동 디딩이 동글랑 먹어 그나 또 그릇 싸먹니 파싱고 다 유세 하녀하이 탕레 피워라